0: 트. 맨, I got her back.
1: 이 country.
2: 이 country.
1: Through the weekend, 오성수 country.